0: 백종이 하나 잡아앉히지 못하고 이를 이 사단을 만들어? 어떻게 수습할 거야? 어?
1: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겠는데. 그렇긴 못하겠어?
2: 아니, 해. 할 거야.
3: 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건데? 뭐 때문에?